0: 야미스티랑 내 도나 가해적 난리 오카이 자만기노
1: 바바 이안 닦아봐 잔이랑 내 낙나디 남자와 나디 지급바 잔이랑 고디 돈통나사 낭족바
0: 나죽동 남아이코마스야 앙이 구숙 자나 스카랑고 자나만 나드빳 아가 자이겐바 안탕니 자나 스카고 주소가 나만 나나가고 나 위자마
1: 암바 나 자프레디멍 자마노 나 사조고데 낭유비에니 남근이는 사가닝해바 무뜸 지급바 아로카리 낭톳급바 잔이랑고 왓보하 낭유비에니 남근이는 남마 자아니 미슈 삼자그랑고서 자보하
2: 야고 커미셔너릿 오브 푸드 세이프티 메갈라 실롱니가타 위아띵아
1: Oi, Ruga, I'm going to send you a good contact in Sky.
2: Plus F, Chinko, Ninga, Chimwe.
1: Yeah, plus F, Nigaman, on Tisa, Tanat, Naman, Ginma.
0: Namasyama, Jin Salon, A, Chani, Rangko, Chaon, BN, Ko, Lakat, Kapa, Mangrakat, Kapa, Aro, Chuong, Kapa, Vitamin, Rang, Dong, Zaon, Mandini, Chanchiani, Ko, Bilgriata, Aro, BN, Bimang, Kuma, Nomata, Unigaman, Sa, Chani, Rangko, Brion, plus F, Chin, Nang, Pakusa, Brevo, Uno, Vitamin, Aro, Ayan, Gnang, BN, Bimang, Ko, Mangrakat, Na, Aruan, Sing, Baljoke, Rakinagata, Chani, Bos, Churangko, Brion, plus F, Ni, Chin, Nang, Pakusa, Brevo, Yako, Commissionerate of Food Safety, Megala, Shilong, Nikita, Uyating,
3: Na simang dao las muni marak ni gitrang ko kna sos kanagta mangen. Gitrang ara, rebabo gisik ng rembo aro kenzama na a janggina. Ya gitrang ko na simang dao kna sos kanagta mangen.